0: Now, today's robots can follow instructions, but what if they could think ahead? China is betting on a new generation of AI training systems known as world models, designed to help machines anticipate, adapt, and tackle situations they've never encountered before. Why this could be a game changer for robotics on your next Asia First.
1: CNA 938, news you can trust to start your day informed, to navigate your finances and your world, and to make sense of what matters. CNA 938, news you can trust.
2: As the king tides withdraw from the coastline of South Korea, a new world emerges, the Getbols. These vast mudflats stretch along the shore, a treasure trove of hidden life that fascinates scientists, and not just them. For developers, the Getbols are a tempting opportunity to smother them in concrete and build new cities.
3: 항상 좀 무언가 시도해 보고 잘못을 통해 배우잖아요. 실수를 통해 알게 되고 우리도 과거 갯벌의 큰 지역을 간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 고통들, 아픔들에 대해서도 또 좀 많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2: Here, the tidal range,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tide, can reach 9 meters. This exceptional amplitude has turned the area into a living scientific laboratory.
3: 보면 뭔가 하면 갯벌에서 방울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하자.
2: No, Jun Son frequently returns to the tidal lands where he meticulously studies the invisible work of the tides.
3: 그렇게 거대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런 갯벌이라는 퇴적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살짝 됐어. 받고 있어? 네. 지금 이제 이 흙 위에 보면 뭔가 기존의 갯벌 흙 색깔과는 좀 다른 갈색이나 녹색빛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목소리) 엄청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길쭉한 게. 그런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 동물인 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양 생태계에서 식물의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부르지만 마이크로파이토 벤토스라고도 부르는데요.
2: In Greek, micro means small, almost invisible to the naked eye. Phyto means plant, and benthos, the depths of the sea where these tiny organisms make their home.
3: 그 말인즉슨 식물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해수 중에 있는 다양한 무기물들 같이 가지고 와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산소와 산소 기체를 뿜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약 연간 26만 톤 정도가 제거된다고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약 11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CO2 가스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지금 퇴적물 코어에 빛을 비추고 있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여.

무언가 히포방울,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울이 점점 커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계 탄소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 격리의 개념에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아주 부각이 되면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 담아서 장기간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 골재 채취를 하면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그럼 탄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식생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그 카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갯벌들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압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복원이나 증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보호의 노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은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가보고 그걸 직접 밟아본 사람은 그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사회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없어요.

0: The fight for the Get Bowls peaked in 2022, when a civic coalition su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overturn the Samangum Airport Development Plan.
1: 홍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막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0: The case is finally reaching its close after 3 years and 8 hearings.
2: 아, 예, 대표님. 서울 행정법원 가면 거기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던가요?
1: 전쟁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애들이 얘네들을 경계선에서 지금 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옥나무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밀고 붙여요.
0: Now campaigners hope the court will act to protect what remains of Surah Get Bowl, one of the last undeveloped tidal flats of the region.
3: Surah Get Bowl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매립만 하지 마라.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1: 아, 오셨어요, 신부님.
4: 아, 오셨어요, 신부님. 고생했어요.
1: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그 판결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더 크게 해줘요. 안 돼요?

0: In September 2025, a Seoul court struck down the Samyang-gum Airport plan. Appeals may follow. But for Dongpil, it's a landmark sign of hope.
1: So,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리고 내가 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정말 예쁜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문만 더 열어서 물만 들어오게 하면 자연이 알아서 구배 만들어주고 파도가 그 해안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해안선을 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 히포방울,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울이 점점 커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계 탄소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 격리의 개념에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아주 부각이 되면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 담아서 장기간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 골재 채취를 하면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그럼 탄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식생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그 카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갯벌들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압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복원이나 증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보호의 노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현장은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1: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가보고 그걸 직접 밟아본 사람은 그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사회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없어요.

0: The fight for the Get Bowls peaked in 2022, when a civic coalition su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overturn the Samangum Airport Development Plan.
1: 홍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막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0: The case is finally reaching its close after 3 years and 8 hearings.
2: 아, 예, 대표님. 서울행정법원 가면 거기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던가요?
1: 전쟁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애들이 얘네들을 경계선에서 지금 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옥나무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밀고 붙여요.
0: Now campaigners hope the court will act to protect what remains of Surat Get Bol, one of the last undeveloped tidal flats of the region.
3: Surat Get Bol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매립만 하지 마라.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2: 아, 오셨어요, 신부님.
4: 아, 오셨어요, 신부님. 고생했어요.
2: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그 판결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더 크게 해줘요. 안 돼요?

0: In September 2025, a Seoul court struck down the Samyang Airport plan. Appeals may follow. But for Dong Pil, it's a landmark sign of hope.
1: So,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리고 내가 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정말 예쁜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문만 더 열어서 물만 들어오게 하면 자연이 알아서 구배 만들어주고 파도가 그 해안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해안선을 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